0: 그게.
1: 루유래.
0: 루유래.
1: 루유래. 루유래.
0: 루유래. 루유래.
1: 루유래.
0: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 루유래.